일어나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? 계속 기다가 depan bareng-bareng. 기다가 내가 너 니마사 depan.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 성 samudra lagi.